0: 자, 세컨 세번 아빠.
1: 이야.
0: 이야, 세 세가리네.
1: 아빠네.
0: 양고. 아빠 펌비. 아빠 파인. 아저라 세 저라 보나 몰라.
2: 나나
0: 이야이 칼라가시 샤쇼.
2: 칼라가. 아, 몰라.
0: 자, 세컨 세.
2: 에,
0: 세 세. 어, 세 세. 세 가마더기스.
2: 아, 왜 말아? 나도 아빠하고
0: Yeah.